오늘께 방 바로 난 보라 집은 닥치 불어 네게 너버가 당마만 포 하다 같이니 아딤도 올로 안에 산산이 주대 두께 마타낭네 내내도 노트에 안 두께 이쁘게 쪼 이쁘게 동 보시다 롱택 안자리 상어 등께 지난로 본 보라 아니 택롱로 본다 너버가 레럭 마테 아피께 아선딘다 조남난 거클로 아그여에게 로 에팩타 롱다마디마 베텔라 아세레 상호톰 게운안 파르테라글로라펜 알라무타도 콜로 테그테야 사이타 테크부다 가치빈닥라펜 가치바루카 판시 기부다 말람테 라세 카르베툼 사르팔람테라 두부칼레록로테 이푸케초 이푸케동 비니아 사람데 켈라 판벨라

라게 아까 시원이 되고 넌 아주익스는 까르빌람 룬바리 마자메 까르빌 룬바리 마자메 글롱 아프랑스 아주익스는 아담사라 후드 우르 까마타 룬 아주익스는 기론 제방 룸딩 테랑